0: 아, 고마.
1: 몰래 고먹 한도간 수화를 고먹가 너무 고송 사투 고송 우와 고송 고송 우주 고송 리마리마 아, 모카르 이다폰 고모 무리 트루 메넬 리파운 카미 아, 디탈리안 05 545 85 59 아테